궁중으로서 여인은 바다 기없는 나라에서 이리 짐승달 짐승도 아는 것이 살고 있고 머리 두린 말바도로 강속꼬리가 달린 뱃새 코가 없는 코끼리며 하늘 따르는 물고기와 혀가 두린 뱀과 이런 어리 장난감들이며 사람들의 빠진 전 입고 장난 문자들 녹슨 경첩서 거술에 불린 실패 꿀기러기